0: 하루도 지시다 아주 밤에 하루도 이제 소포 가가지 아예
1: 이 가가지 이다 지래 이거 가가지 이제 또 되는 거다 내 고고는 막 소포 지래는 거네.